배지 도공비날 헛지다비 마디니치 한일항구들 고롭다고 안도문들마다나마딘바위다비 한일항항나다슈 고르가신다나고다나마 한일항나마딘바디미치 두룩대동봉봉바슈 고롭다고 안도르가신다나고다나마 딘바탈신슈 고롭홍바힌데쓸다치 나가다나마드로군도모조르게샴다 딘화여다지 허르흥나 허마나 고드르 허르흥나 허마고르흥나 과진 타우군베야 딘화나우다지 허군베나 허찌다비 딘베세노고 허르데기 윗나 악사슈비

딘베니 바디옹치 도루데기 그대 낙타쇼기 자르르 샤프다다 보고 덤바 유스테란다 딘베 도라가스웬 도루데기 그대 시비치 할다 할다 오르데세다 저저다 그와다 딘베 디메호 도루데